이 우두커니 손이 나를 쥐고 삼켜버리는 채 서슴퍼런 그림. 여전히 더 파란색 물음표는 과연 불안인지 우울인지 어쩜 정말 우애의 동물인지 아니면 외로움이 나은 나을지 여전히 모르겠어. 서슴퍼런